예, 한달아 그리 울지 말고 나 시다그니 밥 있으면 밥 좀 해주라. 추나무 견뎌셨다. 아이고 이 향달아 내 정신머리 좀 봐라. 누구 전에 도련님 보면 팥밥 되게 좋아하시라. 얼른 들어가서 팥밥 짓고 찬수 걸게 장만해서 수위 오르도록 해라. 오, 참 그 촛불이 급하구나. 의사 또 곁에 섰다 이 말 듣고. 장모 그 밥을 내란 소리는 춘삼을 꽃본 듯이 반갑네만은 촛불을 또 어디다 들란가. 아이고 이 사람아, 자네를 소전 그리워했더니 자네 그 찬란 얼굴 좀 뜯어봐야겠네. 아 이 사람아, 내 복은 날 보소. 그 얼굴이 그것쯤은 지가 뜯어먹겠네. 아이고 이 사람아, 이 사람아, 이 사람아, 자네는 대장부라 속이 너무 요로지만은 나는 밤낮 귀하로 기다리고 말했을게. 자네 얼굴 좀 꼭 봐야 쓰겠네. 아이 사람이 내일 붉은 날 바람기 그랬었네. 향당이 촛불을 내려놓으니 춘향 모친이 촛불을 들고 사이 얼굴을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열려 춘향 서방 꼴 좀 보소! 들었던 초보